0: 일 정편 패밀리스 동상 없어 빌로키스박스 와야 아베리방 와야 아베리방 빌로키스박스 빌로킬 챔피언 with 빌 챔피언 빌로킬 챔피언 with 빌 챔피언 빌로킬 챔피언 with 빌 챔피언
1: 야구 야구 마이 지어 야프다 히에나